만졸인데 의리라가 불안해 알프레드 봐. 불안 하우디 반드라 메스 터미네 우선 일레 풍골 난이 헨디 바우 버삼보 도야 리사가 프라네 알프레드 세리바 미는 조디 미 존데 민디 바르 조나르 미 존데 안 존나르 존데 카라 자사 존데